0: 바보 꿀감에서 계속 기억하시던
1: 바보단 테이스로 가슴에 견뎌
0: 뭐야 나 계속 미시 임시야
1: 네 이거 테이스는 나왔겠다
0: 아니 그 당시 준다 아베는